0: 아유, 안녕하세요.
1: 네요.
0: 만나서 네네. 반갑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showing us your place. 들어갈까요?
1: 네.
2: At this point in our journey, a little warning. Korean productions aren't just about emotion.
0: Look at this guy.
2: They're about vivid realism. And it can get dark. Enter the Korean zombie. Among the most terrifying and gruesome monsters that stalk the shadows of our screens. Just watch the 2019 Netflix series Kingdom to see what I mean. Those special effects were made here. Technical Art Studio Cell. Now remember, these are just props. Hwang Hyo-kyun is the company founder. One of the best in the business.
0: I've seen people in better shape.
2: Don't say I didn't warn you.
0: What do you think is the reason or the secret that Korea was able to catch up so quickly with this kind of specialty field? It's very difficult work.
1: 한국 사람들이 되게 꼼꼼하게 작업하는 거를 네. 좀 많이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족도라는 게 어느 정도 해놓고 아,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잘 안 하고 거기서 조금 더 또 해서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
2: Hwang's team has worked on hundreds of Korean films and dramas. I got the chance to work with him too on my Amazon series, Butterfly.
1: 그 특수분량 혼자 하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0: 그렇죠.
1: 그 아무리 오래 같이 하다 보니까 네, 협업이 잘 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저희 팀 네. 제일 장점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0: But how does it make you feel though that the world is coming to Korea now?
1: 몇 년 전만 해도 좀 약간 상상하기 힘들었던 네.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0: I hope so. Wow. Man, it looks so good. Looks good. Should I just wear this? Alas, poor York. Ah, this is 저녁 식사?
3: 오늘 저녁 식사로.
1: Steak.
0: Right. Drumstick. Now we're getting scary. How many heads do you think you've actually made? Like severed heads?
1: 잘린 머리를 한 그래도 한 2, 300개는 만들어 보지 않았을까요?
0: 와우.
1: 예. 네. 요즘은 이제 화질도 좋아지고 이제 관객들이 수준이 엄청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게 잘 표현이 잘 안 되면 가짜 같은데?
0: True.
1: 저 현실이랑은 안 맞는데.
0: Thank you for showing us your studio.
2: Zombie films often feature searing critiques of social inequity and the government. Like the thriller trilogy, Seoul Station, Train to Busan, and Peninsula. All by one of Korea's most famous directors, Yeon Sang-ho, a master of making physical terror from psychological pain. So it's a little jarring to meet this king of darkness here in a quiet comic book store. In southern Seoul.
4: 뭐 저는 만화를 워낙 좋아했었어가지고 사실은 만화를 만화책이 굉장히 많은 이런 데서 되게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 이렇게 여기서 오랜만에 오거든요 사실.
0: It feels like you're very comfortable in this kind of store.
2: Comic books and webtoons are a big part of Korean culture. It's called 만화.
4: 저도 사실은 영화를 하겠다는 생각을 차마 못하고
0: 네.
4: 만화가가 돼볼까? 혹은 애니메이션을 해볼까? 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2: Turns out he liked writing and he was good at it. So he worked with other animators to bring his stories to life.
0: They have one of yours here too. Hellbound was based on a 만화.
4: 맞아요. 네. Hellbound가 어디 있으려나?
0: H7도 있네.
4: wow, okay. H7.
0: H7. A, B, C. 아니, 다른
4: 방향. 상대적인가 보네. 네. H면.
5: 저쪽에 있어가지고.
4: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0: 신기하네.
4: 이게 이제, 뭐죠?
0: 와우. A, C?
2: we find three of Yun's comic books here, all of which he's directed as films or series now on Netflix.
0: Chiyo.
2: Including Hellbound from 2021.
4: Revelation.
2: Revelation from 2025. A Kidnapper and a Ghost.
4: Peninsula.
2: And Peninsula from 2020. Korea overrun by what else? Zombies.
0: Now, one of the things I like about your work with the zombie is that a lot of your movies have to do with class structure, system structure, and how we treat each other as people, and the zombies are symbols of that.
4: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동력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사회를 살면서 느끼는 어떤 분노나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 그 이야기를 쓰는 동력이 좀 강해진다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0: 네.
2: That darkness brings emotional heft. And it seems to click, like in Train to Busan.
4: 이라고 하는 장르가 이 부성애라고 하는 거하고 믹스가 됐을 때 되게 좀 잘 어우러진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비하고 이게 뒤섞였을 때 되게 오히려 좀 시너지가 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이제 아주 단 음식에 소금을 뿌리면 더 달게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0: 오케이.

0: August 2nd on CNN and next day on the CNN app.
1: 빵 알아요?
2: 네, 맛있어요.
3: 근데 그 기억보다 조금 작네요. 그 전에는 좀 이거보다 더 컸죠.
4: If there's Han, internal pain, and Hung, internal joy, then the third emotional pillar is Jung, which can be described as a feeling of deep love, an emotional connection. It's the beating heart of the Korean wave. Scenes like this, from the drama Guardian, The Lonely and Great God, have melted the hearts of millions across the world. It was written by Kim Eun-suk. We're in Iksan-dong, one of the oldest neighborhoods in Seoul, famous for its hanoks, traditional Korean houses converted to cafes. And one of the city's many backdrops for filming K-dramas.
1: Wow, 여기 사람 봐.
4: Kim is an industry legend with over a dozen TV series to her name. Blockbusters like Descendants of the Sun.
5: 여기요?
1: 새로운 걸 찾는 건 늘 진짜 고통스러운데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늘 새로운 걸 찾으려고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2: So you must have a very creative mind.
1: Yes.
2: Mm-hmm. Do you think about how you are an ambassador of Korean culture when you write a drama because so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will see it now?
1: 그렇지는 않은데 가능하면 그러려고 합니다. 가장 큰 그 처음에는 이제 훌륭한 배우들을 뽑아서 한국 배우들을 소개하고.
2: Oh, really?
1: Yeah, really. 그래서 한국 배우들을 소개하는 게 가장 큰 첫 번째고요. Mm.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의 그 신화나 이런 이야기들을 mm-hmm. 하고요.
2: 네.
1: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욕.
2: 욕? Oh, yeah, that's true. That's
1: 정말
2: true.
1: 재밌는 현상이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그 불량한 말이 안 예쁜 말이
2: 네.
1: 외국에서 유행된다고 들어서
2: 네.
1: 재밌었어요.
2: Oh, interesting.
1: 혹시 아나요?
2: I do, but I don't think I can say them on TV. Your personality is so bright and charming and funny. I had no idea, but of course you should be this way because it's in your writing.
1: 제가 귀속말로 더 가르쳐드리고
2: 싶어요. I learned a lot already.
4: 네. That razor-sharp wit and bright humor come across in Kim's writing. Even in her darkest dramas, one of which is ironically called Mr. Sunshine, a period piece about the fight for Korean independence in the early 1900s. Good writing often draws inspiration from history, age-old symbols and mythology, too. Our first stories.
1: 제가 비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2: 네. 네.
1: 한국인들은 태몽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태몽 아세요?
2: No. 태몽?
1: 태몽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나 아빠나 그 가족이 이 아이에 대한 신화적인 꿈을 꿉니다. 보통 호랑이 이러면 아 용맹한 네. 남자아이일 거야. 네, 네. 그래서 한국인들은 모두 자신의 태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의 신화를 가지고 이미 태어납니다. 후손들은 제사를 지내서 그 조상을 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신화는 굉장히 익숙하고 그리고 수집하면 수집할수록 신비한 이야기들이 많고 그런 그 소재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는 요즘 태몽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태몽 많아요.
4: The popularity of K-drama stories has been translating to audiences outside of Korea since the mid-1990s. With hits like Winter Sonata and What is Love, in places like the U.S., Australia, and the Middle East. Kim's show The Glory was in the top 10 most watched Netflix series with over 600 million hours of viewing in 2023. All of that in just 3 decades.
6: 왔네, 드디어.
5: 오래 걸렸네.
4: And unlike Hollywood, taking a more modest approach to love on screen, mirroring Korea's societal views, more of a slow burn.
2: What is the secret to a good love story?
1: 어떤 그 신념을 가진 남자인가, 어떤 신념을 가진 여자인가, 그 남녀 주인공이 어떻게 역경을 헤치고 상 뭐 희생도 따르고 고통도 따르지만 결국에 마지막 씬에서 키스를 하기까지의 여정. 그걸 재밌게 새롭게 잘 쓰면 됩니다.
2: Only a kiss. Korean dramas are very innocent that way. Even holding hands is a big deal, right? So if you kiss, that's the happy ending.
1: 3회 정도 지나면 키스해도 됩니다.
2: I see. There's a time frame. I see.
1: 3회 정도 되면 키스 씬이 나오고요. 그 전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엔딩에서만 키스를 했는데 이제 제가 좀 많이 당겨와서 3회 정도의 키스는 이제 한국인들도 받아들여 줍니다.
2: 네.
1: 감정들을 쌓아가고.
2: You told me a secret before. Tell me the secret of why Korean culture is where it is now.
1: 열심히 하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은 일을 빠르게 할 수 있거든요.
2: 네.
1: 그래서 그런 어떤 한국인만 가지고 있는 본성 내지는 근성, 그리고 농담을 즐기고 항상 자신 옆에 웃음이 함께하는 걸 좋아하는 민족이거든요. 그게 핏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끼리 웃다가 세계인도 웃게 하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른 것 같아요.
2: Is that 흥?
1: 흥?
2: 네.
1: 정.
2: 정.
1: 어.
2: 한은?
1: 한.
2: 흥, 정, 한. All three?
1: 그 세 가지 요소가 한국인들의 DNA예요.

0: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0: 아유, 너무 영광입니다.
1: 아이고, 멀리 오시느라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때, 괜찮, 풍경이 좋으세요?
0: So beautiful here. 네.
2: I'm in the mountains 3 hours east of Seoul to meet Chef Cho Hee-soo, known as the godmother of Korean cooking. Chef Cho's been a mainstay on the fine dining scene in Korea for over 4 decades, even before there was a scene. She tells me that the secret to this country's big, bold flavors lies here, inside these earthenware jars. Jang.
0: Wow.
2: Fermented pastes and sauces that are the foundation of flavor in Korean cooking.
0: Wow.
2: Kind of like butter in France.
0: What is jang for Koreans?
1: Jang, 공기. 그 공기의 고마움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듯이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0: So it's the center of Korean food. There's no way to have Korean food without jang.
1: Yeah.
2: Soybeans, water, and salt. Left in these pots, or ongi, in the cool air of this mountainside retreat, for months, even years, to ferment. A simple recipe that dates back at least 1,700 years, so Koreans could store enough food to last the harsh winters.
0: Shall we try this one?
1: Yeah.
0: Okay.
1: Cool.
2: There's ganjang, Korean soy sauce.
0: I didn't expect that at all. Usually when I have soy sauce, it's a very specific kind of saltiness, but this...
1: 이렇게 항아리 속에서 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데
0: 네.
1: 이제 또 거기에서 느끼는 맛과 이건 또 많이 다르죠.
2: And gochujang,
0: 안녕하세요.
2: A so-called mother sauce that's a key seasoning for many Korean dishes.
0: I am officially scared.
1: 평소에 요리하세요?
0: 아, 못해요.
1: 못해요?
0: I am not a cook, so please be easy.
2: Made with rice wine, malt, and soybean powder.
1: 팔이 좀 아플 거예요.
0: Okay.
2: And of course, Korean chili.
1: 이러면 안 돼요.
0: 죄송합니다.
2: That gives it a real kick.
0: It's got my nose running now. It's like I'm peeling onions. Thank you. There's no fermented taste to it, right?
1: Not fermented.
0: Yeah, yeah, so it's spicy and a little bit earthy, a little bit rice. I taste a little rice. I don't taste any of the alcohol, though. We need more alcohol.
1: Yeah.
0: You started at a time in Korea where there were no female chefs.
1: 내가 이제 그 시작할 때는 여자 셰프도 드물었지만 요리를 한다는 자체가 그 직업에 의식이 없어서 굉장히 귀하지 않은 직업으로 이제 인식이 되니까 자기가 조리사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았던 시대였거든요.
0: 네.
1: 이제 더구나 그런 상황에서 또 여자로서 그 셰프가 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었죠.
0: 네.
1: 굉장히 보수적인 분위기였거든요.
2: In Korea, traditionally, women cooked at home. Restaurants were run mostly by men. Beyond the kitchen, Korea's workforce today is still largely male-dominated. The country has one of the highest gender pay gaps of all the world's high-income economies.
0: I'm sure it was difficult when you started, but even as you were trying to build your career as a female chef, you must have faced challenges at every step. Did you ever want to give up?
1: 그 얘기를 하려면은 3일 동안 같이 있어야
0: I understand. So what made you want to do it? You knew how difficult it was, but still you wanted to do it.
1: 내 인생을 값어치 있게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이제 그거를 잘 지켜낼 수 있게 지금까지 나를 지켜온 거거든요. 그 이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한식의 그 위상이
0: 네.
1: 이런 시대가 올 수 있었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믿을 수 없는 그 현상이 나타나서 내가 죽기 전에 이런 걸 다 겪어먹어 죽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큰 변화였고 아 우리 음식이 이렇게 저기 중요하고 같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걸 너무 안 알아준다라는 안타까움이 항상 있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여기까지 온 곳이라서 이제 이게 조금 더 오래 지속되고

0: This is not a staring contest. It's a kind of fortune-telling in South Korea. Kim Min-jung is a face reader.
1: 관상 오늘 보니까
2: 네.
1: 네, 관상이 좀 굴곡이 많아요.
2: 굴곡?
1: 지금 나이서부터는 굉장히 좀 안정되고 앞으로 이렇게 좀 고속도로처럼 펼쳐지는 운이 있긴 하지만 이전까지는

0: What is that white powder for?
1: 어디를 얼마큼 잘라야 되는 게 보이거든요.
2: In Seoul's oldest barbershop, Yi Nam-yeol offers up a glimpse of the past. He's been doing it this way for the last 60 years, since he first started cutting hair at age 13.
1: 제가 특이한 게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머리카락만 보기 좋고 인물만 잘생기면은 아주 멋있게 만들어줘요.
0: Okay.
2: He's the third generation of his family to run this barbershop, which opened in 1927. It's a relic of a different time. Times when even appearance was political and policed.
0: Oh, your hair is very long here.
2: Back in the 1970s, under strict military rule, long hair was illegal for men in South Korea, seen as decadent and a westernized hippie trend.
1: Oh, 요때 경찰들한테 많이 쫓겨 다녔어.
0: Really?
1: 아, 70년대 많이 쫓겨 다녔어, 이거.
0: Wow, so you're like a rebel.
1: 네, 경찰들이 가이드리고 쫓아 다녔다고. 반항의 의식이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지.
0: Okay.
2: A lot has changed since then.
0: Leo J.
3: Oh, hello.
0: I'm Daniel Day Kim. Yeah,
4: nice to meet you.
0: You.
4: Thank you for coming.
0: Yeah, thank you for meeting me today.
4: Oh my God, it's so honored. Yeah, thank you.
2: K Beauty is not just about the products. It's about the people who know how to use them, the influencers, like makeup artist Leo J. He has almost 1.5 million subscribers to his YouTube channel. Famous for celebrity makeovers. Today, surrounded by his own production team, it's my turn.
5: 시작해볼까요?
0: Alright.
5: 사실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좀 보니까 이제 해외 분들이 Daniel Day Kim 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되게 남성스러운 이제 배우로 이제 많이 아시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선 또 이제 K-beauty 하면 또 동안 메이크업. 젊어 보이는 거 동안 메이크업, 깨끗한 피부 표현, 또 자연스러운 스킨 메이크업 이런 거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0: 좀... Like you.
5: Yes. It's me.
0: I want to do whatever you want to do. I'm in your hands. 네. And let's see what happens.
5: 오, 진짜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깜짝 놀랐어요.
0: That's very nice of you, but your skin is better than mine.
5: 한번.
0: I look better already.
2: Leo J began doing this almost 10 years ago. In a market with overwhelming choice and relentless new trends, K-beauty influencers can earn celebrity status.
5: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남자 크리에이터가 남자가 뷰티를 하는 게 되게 익숙하지 않았던 시절에 하다 보니까 처음에 유튜브 씬에 등장했을 때 많이들 좀 놀라셨어요.
0: Why did you feel like it was important to you to do it?
5: 그냥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야였고요. 또 다양한 카테고리를 자꾸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화장품이고 그 좋아하는 화장품을 제가 많이 골라서 추천을 해드리는데 그게 또 잘 맞으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점점점 이런 뷰티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에 좀 흠뻑 빠진 것 같아요.
2: Leo J found an audience during his military service, which is mandatory for men in Korea.
0: And you even were using makeup when you were in the army. Is that right?
5: 맞아요. 그 자격증 따라 이래서 제가 메이크업 박스를 그 army 가져가서 거기 병사들이랑 같이 모델해서 메이크업.
0: Wait a second. But didn't some of the other 군인s that they have, did they like, did they give you a hard time?
5: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휴가 나갈 때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얼굴에 이런 여드름 스팟 가려달라고 다크서클 이런 거 가려달라고 했을 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0: So you were very popular.
5: 네, 네 엄청 유명했죠.
0: Wow. One of the things that I've noticed in Korea here is that there's a lot of pressure to look good. Do you think the Korean standard of what a man should look like has changed?
5: 맞아요. 완전 옛날에는 좀 더 투박하거나 좀 털털한 게 매력이라고 느꼈을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예를 들어서 소개팅을 나갈 때 사실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게 바라는 게 막 정말 화려하게 싹 뭔가 글램 하는 것보다는 손톱 깔끔하게 자르고 나오는 거 그리고 뭔가 눈썹 같은 거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핸드크림 바르는 거, 립밤 정도 바르는 거, 요 정도인 것 같거든요. 와. 그래서 그게 굉장히 내추럴하고 좀 뭔가 정동 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신경 썼다 매너 같은 느낌인 yeah. 것 같아요. 네.
0: Like a man who takes care of themselves.
5: 맞아요.
0: I see. So can you tell us what a 꽃미남 is?
5: 꽃미남? Uh-huh. 요즘에는 사실 미남의 정의도 되게 여러 가지로 하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엔 꽃미남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엔 애견남, 태포남 되게 남자의 그 미적 기준을 되게 다양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Wow. 애견남 하면 이제 꽃미남 uh-huh. 애견남이라고 하면 되게 섬세하고 메이크업 좋아하고 패션 같은 거 막 이렇게 하고 근데 태토남은 이제 테스토스테론 맨이거든요.
0: 아, So the definition of what is beautiful for a man is not just one thing. It's many different styles.
5: Mm-hmm. Mm-hmm. Mm. 되게 다양성을 요즘 더 K-뷰티에서도 엄청 존중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똑같이 생기지 않았고 다 스타일도 다양하잖아요.
0: Wow, look at this. Mm. I look different.
5: 10살 더 어려지셨어요.
0: So that means I'm only 70.
5: Yeah. 끝났어요.
0: It still looks like me. It just looks like a very healthy, natural, clean version of me. And you did it. Thank you very much. I look rested, which I am not. So I appreciate it.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그 CV 사진 하나 필요 있는데요. 도와줄 수 있겠어요?
1: 네.
0: Okay. As natural as myself with balance, quite pretty like a selfie. Do it excessively make me a goddess? Okay. I wonder.
2: If you want to get a job in Korea,
3: 오, 너무 좋습니다. 하나, 둘, 셋.
2: You're coming to a place like this. Studio Photo By.
0: Okay.
1: The best version of them, of themselves.
0: Best version of themselves. I see.
1: So now I'm going to retouch a little bit. Okay. Start from the skin job.
0: So this is a normal process for anyone who's looking for a job. Is that right?
1: Yes, exactly.
0: Wow. No. You're faster than AI.
2: Many Koreans add photos to their resume, including enhancements. And it's not just about vanity.
0: Let's see what my lips look like with some color.
2: It's an investment in yourself and your job prospects.
0: Okay, so it's not just the face, it's the whole body you will change.
4: 한국 사람들은 네. 보통은 제 생각인데 좀 더 샵, 네. 좀 더 V-shape을 원하시는데 Korean style.
0: This is Korean style.
4: Yeah.
0: Okay, so that's before, after. I also look 10 years younger. So she says, in this neighborhood alone, there are 30 of these kinds of stores. That's how competitive this market segment is. I've never seen a photo of myself like this before. If I'm ever going to look like a K-pop idol, it's this photo.
2: In Korea, the pressure to keep up can be overwhelming.
5: Oh, nice. 하나, 둘, 셋. Oh, best cut.
0: Okay, best one? All right.
5: Yes.
0: I mean, 집에 가자.
2: Spending time with model Oh Da-won, you'd never know what she's been through to get here.
0: Photographer 좋네요. 잘하시네.
5: 전 찍히기만 잘하는 게 아니고 찍기도 잘합니다.
0: When did you first think, oh, I'd like to be a model? How old were you?
5: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한국에는 사실 상용화되지가 않아가지고 잘 몰랐는데 제가 23살쯤인가 빅사이즈 쇼핑몰에서 이제 모델을 구인한다는 공고를 봤어요. 사실 네. 한국에서는 마른 게 사실 되게 예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되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와서 아, 떨어지면 뭐 어때? 한번 해보지 뭐 하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다가 이제 인스타에서 이제 러브콜을 받아서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0: I know that my parents and my relatives, as soon as they see me, they say things like, oh, 너무 말랐다. Or, oh, 살 좀 쪘네. Or something about my appearance, always. Was it the same for you?
5: 나 그쵸. 아무래도 외모를 되게 많이 남을 인식해서 관리를 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한국인들은. 그래서 뭐 이제 밖에 나가기 창피하지 않냐, 너 옷도 안 맞는다, 뭐 이렇게 많이 잔소리 하셨죠. 그때 좀 많이 살을 한번 또 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되게 섭식장애가 좀 많이 있었어요. 먹지 말던지 아니면 먹고 나서 행복하던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먹는데도 괴로우니까 문득 아, 나 이거 그만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0: Do you see the industry changing and becoming more inclusive toward plus size models?
5: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브랜드에서 플러스 사이즈를 이제 겨냥해서 제품들을 많이 내고 있고, 빅 사이즈 쇼핑몰 자체가 많이 생기고 있고.
0: 앉으실래요?
5: 그래요. 좋아요. 아니, 저 못 하는데.
0: You now must be a role model and inspiration for some young girls and young boys. How does that make you feel?
5: 사실 그것 때문에 모델 일을 계속 했던 것도 있어요. 찍는 척하는 저를 찍어주세요.
0: 오케이. Ready?
5: 누군가한테 힘이 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한테는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없었을 때도 좀 버틸 수 있었던.
0: 오케이. 제가 파파라치면 어떻게 포즈
5: 찍기 싫어?
0: 네. 다운 씨! 다운 씨! 다운 씨! And you see hope for the future when it comes to the inclusion for plus size models and just diversity of looks in general in Korea?
5: 예전보다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좀 더 이런 플러스 사이즈 여성들이 더 많이 SNS에 노출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드러냈으면 좋겠다. 우리가 잘못된 건 아니다.
0: Ready? One, two, three.
6: Guided by a shared purpose and a spirit of collaboration, Emory University students push each other to think creatively and work cooperatively, knowing that different perspectives lead to new ideas.
7: What makes Emory special is that it has very rigorous academics, but a community that is willing to support each other. People are always willing to study together and work hard together.
6: Learn more at emory.edu.